0: 아이잖아.
1: 하이잖아 내가.
0: 그때 내가 아버지 만에 내려내 못해 잠이라나.
1: 아기도 뛰어내 네가 와라.
0: 아기도 아무도 만에 만데 못할라서 군가나 아기도 내려내 못다.
1: 소다 두가나 말하자는 보이려서 뛰어가라.
0: 소다 사람 말던 아저 만에 되네 알려내 못다.
1: 안 고이트 되는 달이 라가나 말던 달아 잠이라나.
0: 누르도 뛰 두가나 말하자나.
1: 아이 볼도 뛰 뛰어줄라.
0: 아래 두가나 마.
1: 아이 하나 되와.
0: 이 아버지 내서 반드카.
1: 반드카 반드카 만지 반드카.
0: 야메라 이들이 아무도만이 내리 들 두가라 말하자 아무도만이 만지 빠츠와 외자 해버리까
1: 안 아기도 이제 아빌리라
0: 아는데 저 로카네 상글로도 두가라 말하자 아는 아빙 레츠 반드카르무노 상글라
1: 요네 상글리 버르버르 와이드 와이드 두가라 말하자 나한테 아빌리라
0: 왜라 사태 요가라 이스카운 헤드라 아빙아자 와야 두가라 말하자 군 धर्म 마르탄단
1: 아기도 아무도만이 이스만 기 개운지나
0: 아는데 저 로아만데
1: 다꾼들이 아버리까
0: 개꾼 아야